0: 빵짱 예리촌.
1: 야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엔젤 스쿨 슬라이스 빵가운 가가밋 사바나이.
0: 빵짱 예리촌.
1: 마다무 필리안 임포르테 로컬 끝망한 바가이 싹칼로와까.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리촌.
1: 이 mga balaklod na preska kaglabas bukas 24 oras.
2: Choy! Mabakal ba kung Choy Electric Fan, Choy?
3: Anong klaseng electric fan?
2: Ay, Choy, mag-steady lang. Ang hindi na magtiyog-tiyog sa iba.
3: Ganyan!